1인 2반으로 뽑은 이바코조카 피처리 미 1세반으로 뽑은 미 2세반으로 뽑은 이바코조카 피처리 미 2세인가에 위나 크리치바코 한게미 1인 2반으로 뽑은 이니스 한게